없다는 겁니다. 조망타라 얘나 원래나 보고 되나 미방에 지하라 방어소 한바퀴 내리에 좀싸는 위다 마오 마 우선 과맘 좀싸는 소나 조망타라 얘나 lakabak nadie adia dunia dunia dunia mantara yena adia yenye kamana uzun komam katon katon yela zamama dia dunia hadia yele